0: 맞아 걸어놔. 맞아 걸어라. 나 맞아 걸어라. 나 맞아 걸어라. 나 맞아 걸어.
1: 센파이요!
0: 이 맞으노?
1: 센파이요!
0: 맞아 걸어. 왜 때문에 야하세니까 알던가? 야! 나 맞아 걸어.
1: 센파이요! 나 말까요, 베가야도?
0: 나 맞아 걸어놔.